0: Radioactivando tus sentidos. Radioactiva. Radioactiva. Ecuador.
1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